0: Zirconia.
1: Extreme energy drink.
2: 하이네 쿠시, 기간죠? 아스컬다 전에 푸르디로 라소스타 데크수 다.
3: 카니타 카스테 케이 호이나 디디. 람중 에그로 비컨산 द्वारा 우트파디트 수드다 람중 마하 비하나 벨루카 다이닉 에킥 삼차 카니 가리고수.
2: 아니 마하사이 수드다 라 오르가닉 네 홀라 라?
3: 호니 디디. 람중 마하 다 1350 미터 우사이 마 아프네 포마 정갈리 스로드 바타 우트파디 카티키 오르가닉 마하 호.
2: 마하 바이크 어루 키케 파인차 데 해?
3: 대하타, 질라케 포힐로라 1마트라 수다 마하, 마우리코 골라 사히트코 갓, 칼리 갓, 크리시타타 마우리잔야 아우잘, 비우비잔, 수퍼트 물리아마 파이누카 사테, 탈림라 파라마사 사메 딘차니.
2: 오호, 스와스티파니 코마이코 바토파니 에키타우마? 마파니 아즈이 가이라, 마하라 마우리파란 사만디 파라마사 리아즈.
4: 타파이네 로제코라 코제코 자스테 수다 마하, 마우리 골라 사히트코 갓, 칼리 갓, 크리시타타 마우리잔야 아우잘, 비우비잔, 수퍼트 물레마 파운카 사테이 탈림라 파라마스카라기 하밀라이 삼전호스. 프로프라이터 부디 알레, 무키아 카라라야 신더바자르 파스 가하테 람중, 삼파르카 카라라야 베시사르 8 세라 차우타라 나지카이, 버스파크 자니 바토, 카르쿠레서 시사타타, 플라이 파슬 상가이 라헤코 갓. 탑 잔카리콜라기, 안타나베 차 에가라, 운안찰리 엑스 산타우나.
3: 모하코세완, 스와스타라, 디르가지번.
5: 헤라노 수다, 비에퍼니 노지가 이사쿄, 하트라 안우하르코 할아트바니, 스토사, 라아츠에 훈이보, 베울리 훈다파니.
6: 디티사노 구라마파니, 키쿠신다, 디스쿨라기다, 함리 비시사르 샤트푸라노 벤쇼크마, 미라 뷰티존 앤 트레이닝 센터 천디사니.
7: 하미 카하, 페시얼, 네일 아트, 메헨디 아트, 헤어 스트레이트, 브라이덜 메이크업, 매니큐어, 페디큐어, 헤어 컬러, 헤어 커팅, 클린징 상가의 트레이닝 코 समेत व्यवस्था रहेको छ.
6: 프로파이터 타라 구룽, 미라 뷰티 존 앤 트레이닝 센터, 비시서 नगरपालिका 7 पुरानो बैंकसोक लमसुङ. 선포카 9461626344, 9461626344.
8: 사기삼 कोही कसैलाई बिरामी हुन नपरोस् यदि बिरामी भई अस्पतालको सेवा लिनु परेमा अब तपाईको सेवाका लागि सेवा मोडल हस्पिटल प्राली बेसिसर साथ लम्सुङ
9: विगत दुई दशक अघिदेखि हजुरहरुको सेवामा समर्पित वरिष्ठ एमडीजीपी तथा सोनोलोजिस्ट डाक्टर तिलक बाबु घिमिरे सहित अनुभवी स्वास्थ्यकर्मीहरुबाट विशेषज्ञ सेवा सहित विभिन्न स्वास्थ्य सेवाहरुको साथमा सेवा मोडल अस्पताल प्राली सञ्चालन भएको छ.
8: थप जानकारी लागि सम्पर्क 066-590-999-9847-69-229. सेवा मोडल हस्पिटल प्राली बेसिसर साथ सानीमा बैंकको ठीक.